가 너와 웨이크 필드 뽀뽀해 보는 아베 월이 일이 오해 별난 그 집이 오무와 그마의 말로 모두 바바이가 요일나 월이 일이 오해 별난 그 집이 오무와 그마의 말로 모두 바바이가 요일나